0: 별이 반짝이는 별처럼 내 꿈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?
1: 브로드웨이 FM, 선데이 양 디 브로드웨이 FM.
2: 선데이 가고. 선데이 양디 브로드웨이 FM.